머리 아파 레몬에다 비할 수 없이 꼬라 레몬에 우쿵쿵쿵쿵자기 우쿵쿵나무에 우쿵쿵나무에 우쿵쿵나무 우쿵쿵쿵비완기 우나고 칼란지니에루 우나고 카도토 우나고 칼라구루 소리 샤마렌지 부쿠 온가소에 까부쿠 쥐쿠이노 샤마랑 우나비로 우쿵비완기 우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